하우스 내가에 맨하디 바나사 드라이브 러브 매일 배야 띠와라이 어비에나 어비에나 언디무 배다 빈두와이 하다이 빈두와이 두나이 아노 두나이 파하이 아노 두나이 하다드 메세지가 껴왔나 볼루와 에와게 메 라카네 페이스북 페이지게다 게헬라 라카네 골든 보이스 차트에 처음에 앞에 포스팅 데 라이크가 달라 코멘트가 달라 시아카라나 볼루와